0: 나스도상 하고 주광 앙 앙무아 툭대 규식 두가 미둑 스탠바 미겔라
1: 겔바 나탕 이스카친베
0: 이야 친바 용이야 예 용이야
2: 예 지금 이보시켜라 켜치진 오해라
1: 이 능아 지경스 될게
2: 하? 치즈 된대보 유유초체스브란 라즈마노 Bas chupchate ibo iye resaka tangste loxte ika yonste nyekane stong rakan kutike rakwe.
1: Oo, stong shna?
2: Nyunda?
1: Iya, iya, khotso spota. Daksa tangste yongane, kare respo, ibo inoga. Ibo intik dukwala.
2: Oo, iya, iya, oinan, oinan kekir.
3: Shingsang, jingme, shingsang. Wa ipe kekna na chiduk tebo talto sang.
2: Oo, tebo sta chokchizman huay. Chupchate inao kudusung.
3: Watene tena chir gyansi yot. Tebo da gyus chagos bai.
1: Hei, chir na yodang. Acho ondus. Ibo pangste yonste. Penebo lenche zinok. Bas. Kam khatam. Pesa hazam.
3: Jime dan chirang song tera agmane se. Ha? Dezuk hamigo ches. Tere he jimit. Tarung inna sambat tan tan tong. Stasam tan se la chos. Stina gyote mifan.
2: Ta dik dik wandus dik. Ta las shokan la lasak matang. Las por dema cho chuk na miga la chira ga wandus la chira.
3: Nga cho spil na nga po jes fil las mirak. Nye jigman nga po spira tangat. Jigmet, I las po gozuk macho na gyal zirat hei. Juju, wa nye juju zirat. I las po na lanchik krata krat. Yang na bing mitup. Tere hei, sambat tan tan tong.
1: Wa, acho rang chia jik sarak. Chang stomano chang achorang acho tesang chup chate khangpa sung ya nga ibo tangste yongin hei dene spera tangin matang thukste nga ring sarak dasa chat ya chade
3: jigmet jigmet jigmet tamad
2: wandus
3: ta kazu hagotang sabili shokchet bila hangsbai Terus harus kau tahu.
2: Panciman cip cari tu panciman.
4: Cikmet, cikmet, cini penye cangma, cerpat, kane kau spen isam penye mang pojik.
1: Wah, wangmu, ya yonghe, yonghe, penye gun janma jige inba, loks te tancisin.
4: Sunma tang jingmet, nga gyo sungba, jingmet jang mitan chese mirik tang tantik rak pachia.
1: Tene gyo jodna chie tet?
4: Wah, tigus ba, tema shodang, chirik jod, kane kyongspin ipene changma.
1: Wangmo, kucho matang, ika dugang, iya, I changma rang efya, nga ti chugo gun efya inba, ipene changma.
4: Wah, kane kyongspin zes ba? Chichoste kyongspin, ipene gun ngasha gosamet he gosamet, ker, kawa ker na ker, ina makyong zespa, borgozmet.
1: Chia, chifia, nye ipene bo chang shkuste kyongste man, kokste kyongste man, kokchom tanste kyongste man ipene tsangma.
4: Tani chia jingmet, ngasha tangpo shoda, ngasha zirka yongalakba. Chingmetang lashik tungshik da chuste ina.
1: Wangmo, chia ngwe. Nika lokel borang. Ya nga phone yong dukhe. Nga chen. Ya nga yang office la chago sok. Oh, tekani penebo nyara chose juju. Wangmo, otkani penebo borte.
4: Tangye chi jojo.
5: Amo, no mo amo, yuda nangne.
4: Ay, tawaje te chenle lepste intida. Yuda ache te chenle shkyodam.
5: Jikpo yuda, ya kare chiza dugamorang.
4: Ya, ta chichu na chile, dukste yudpa.
5: Tene no mo, mani khorwe lasena khorin dukste. Imo a lep thuba mirakpa. Dirinil zangi ma dalte rak samte angdu se lam chuga khonspa te ni yong stang spin
4: ha dirin zangi ma inowa
5: ona nomo zangi ma inokpa te bangje da amur
4: 겪봐라.
5: 야, 가래 양모, 지금 난 두근 감상하려다 가루송 통함이도
4: 두근 딴낭 내겼봐 하질래. 양 지금
5: 와, 양모, 지송 양모 쌍바지나 송바.
4: 아이, 샷년 지금 오빠 하질래. 당대 내가 샷카 지송 지금의 라식 퉁식 다 쪼뜩 미루 하질래. 해지죠.
5: 치세라 당모 치세 땐 만에 젤보 고랑
4: 야 스토상 아젤레 스토상 이 팬이 정말 날 떠서
5: 와 나 마랑 모세랑 오호 헤이 다 가냥 라즈맨 집 다 쥐었을 때 만에 이삼 팬이 망포 많이 미토 방모 라즈맨 집 쥐었을 때
4: 다 지저쪼 아젤레 아젤레 아니 직스테이 시라
5: 오호 아무랑 마직 상모 마직 마직 지수 지코스메테 다 지추조 까래 지추조 지추조 오 다야 이스페라보 율라 캡스상 숭올라 직메랄 테모 주스테 하고 땅 고시지노 니양 하고 땅인 양 앙두앙 하고 땅 주와 람 주긴 해 마당 상말 록대 하고 땅 오세랑
4: 다 아젤레란 거네 하고 직당스테 하고 나니 지시
5: 당하당에 하고 당한 바 하고 죽은 바 오세랑
4: 어쭈 아젤레 하고 나다 쯤 하고 릭살랑 주주
3: 미친 미친 디스바 소라
5: 하오 하오 지도 강도 지송
3: 와 유랄이 불을 헤뜨둘로 ra disa chani rik somkan boni ngati yulpa jinolo
5: ai chisera dangdu chisera ta suin pine i telte mashia
3: ni ne jigme to mana he samte jigsa
5: maser maser kanda yung chise spera maseram